0: 그래?
1: 나는 미안해도 사투리 나사이 나는 미안해도
2: 순아리에
1: 만에 가물에 나사이 순아리에 만에 가물에
0: 만다
1: 순에 마수 만에 가물에 만에 가물에 마수 만에 가물

0: 아, 아, 아, 기 어부르 부르퍼, 기 저우버노, 아, 기, 기 아키, 기 나꺼, 기, 기, 기 던토 먼티.
1: 이벌 나리쿠 엉코 사인이 거리바 빠이, 머리샷으로 빠걸 해봐 미치더니, 아메 땅쿠 브루타 노서 더우틀레 바이.
2: 무 바부지, 아메 비 빠걸 해지바.
1: 어선 바보건. 뭐또 멋대끝이 들어놓으니
2: 뭐라 멋져 에이 이렇게 아슬레리
1: 에뭐 너무이니 두메 기에
3: 기에 아우 두마 뭐 너무이니
2: 이 박여 암바라
1: 순다리 두마 가라
3: 메루스털이
2: 피사
3: 어나카로
1: 고트로
3: 니라카로
1: ବୁଝିଗଲି ତୁମର ପରିଚୟ ତ ମତେ ଦେଲ ନାହିଁ ଦାନବୀର ମହିଷାସୁର ଆମକୁ ଏଠିକି ପଠେଇଛନ୍ତି
3: ତେବେ ମୁଁ ମଧ୍ୟ ବୁଝିଗଲି